31일 종공조항 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담하게 시달하고 정치적 립지를 가열적 높이며 즉시 전시 상태에 돌입해 시시각각 방심할 수 없는 책임감과 못박기 정신으로 평안하게 장마기를 잘 넘겨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허옥정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6월 30일 종공조항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성당위 독찰실, 성기상국, 성수리청, 성자연자원청, 성주택건설청, 성응급청 및 성군구, 무장경찰 길림성 총대의 사업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사평시, 성원 부여시 당회 주요 책임 동지들이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보성장 요의가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배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공조항 정치국에서는 4월 28일에 재해 방지, 피해 감소, 재해 구조 능력을 제고할 때 관한 집단 학습을 진행한 데 이어서 6월 30일에 또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재차 홍수 방지와 가뭄 대처 사업에 대해 포치했으며 감측 조기 경보, 대피, 긴급 구조, 재해 구조 등 중점 임무를 체계적으로 배치해 한시도 방심할 수 없고 잠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했는데 이는 장막에 각항 사업을 잘하는 데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달을 억세게 풀어주는 것을 당면의 가장 관건적이고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고 포치가 있으면 점검이 있고 포치한 사람이 네 가지 불가 두 가지 직접 방식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각항 사업이 폐환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전 우리 성은 이미 주요 장막에 들어섰습니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견지하고 예방이 구조보다 중요하다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엄정히 대비하고 철저히 방어하며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강우량, 수위, 풍향,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측해야 합니다. 단기 临시 예보를 종점적으로 틀어지고 호응 기제를 보완하며 일단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위 대상을 최대한 전위시켜야 합니다. 있다고 믿고 대비해야지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10번 대비해 9번이 헛수고가 되더라도 한 번의 방심으로 재난을 막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사전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후에 울음소리를 듣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류역의 홍수방지 지령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상하류, 간지류, 좌우 연안을 총괄하고 대중형 저수지의 저장 조절 역할을 발휘하며 물을 미리 방류해 저수지를 비우고 홍수방지 저수지의 용량을 충분히 남겨두어 하류 하천의 홍수방지 압력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셋째, 위험과 잠재적 우환에 대한 조사 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수지 댐, 하천 제방, 산홍수 입구, 재건 공사, 도시 저지대 침수 취약점, 폐광 저장고, 특히 주민과 가깝고 중요 시설이 있는 폐광 창고 등 종점 부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물식 조사를 전개해 위험 상황의 잠재적 우환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성당위 독찰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정과 정돈 임무를 완성해야 합니다. 산홍수,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을 점검, 감측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각 촌에 지질재해 관찰원을 배치해 재해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협에 노출된 군중들을 전위시켜야 합니다. 모래 지반, 모래 제방 치리 등 중점 공사를 서둘러 추진해 홍수 방지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간부와 군중의 응급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응급 훈련을 실속 있게 하고 길림 주둔 부대, 소방 구조, 사회 긴급 구조 등 역량을 총괄하며 통일적인 편성과 연합 훈련으로 대비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대우가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능력 건설을 가강하고 기층에서 위성 전화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연락 두절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 중에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경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당직 근무를 강화하며
정보 보고 규를 엄숙히 하고 보고 지연,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은폐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및 구조 일선에서 간부를 평가 발굴하며 업적이 뚜렷하고 표현이 우수한 경우에는 중용해야 합니다. 각시현 지도부 성원들은 말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담당 책임을 강화하며 홍수 방지 조치를 말단 기층 제일선에 절실히 시달해야 합니다. 호옥종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성지도 일꾼, 주앙 성직소 관련 부문 단위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와 각 현시구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연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훈촌의 개방 발전, 경영 환경, 생태문화 관광 및 해산물 경제 등 방면을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길림뉴스 연합보도의 톱 전문란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에서는 경영 환경 개방으로 길림 전 5개월 수출입 총액 동기 대비 247.7% 증가를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훈촌시 로품원 양곡식용유 가공유한 회사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공해를 최적화할 것이 시급했는데 감독 관리 과정에 훈촌시관에서 기업의 수요를 요해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을 찾아가 양곡 착지 가공, 공장 구역 변경 등 관련 정책을 해독해 줬다고 했습니다. 세관 부문의 주도하에 전개된 전국 지혜호 시 감독관리 장면 건설 사업은 변민호 시 무역의 지능화 세관 감독관리 체계, 지방 봉사 플랫폼, 종합 감독관리 플랫폼, 한개 체계, 두개 플랫폼 감독관리의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고, 전 과정, 전 사슬, 전 요소의 지혜 감독관리 체계를 건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확한 치적관 수립 실천, 길림 고품질 발전 힘소 추동 전문안에서는 또 G331 구간 산수가 어우러져 생태 문화 관광 공생의 화폭거리란 제목으로 훈촌시 방천 풍경구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나아가 길림성 변경 관광의 핵심 랜드마크의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풍경구에서 관광 동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시설 봉사를 보완하며 관광 연합, 애국 교육을 일체화한 문화 관광 목적지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관광객 접대량이 근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7월 8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계속해 정확한 치적관 수립 실천, 길림 고품질 발전 힘소 추동 전문안에서 G331 길림 구간 변경의 맛을 전국 식탁으로란 제목으로 G331 길림 구간 종점역인 훈촌의 킹크랩이 이곳의 혁급 랜드마크로 됐다고 하면서 해후 훈촌 해산물 거래는 비풍당 게이튀김, 치즈 게다리 구이, 게발 샤브샤브 등 각종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매년 훈촌 통상으로부터 입경하는 킹크랩은 150만 마리를 넘는데 킹크랩을 심해에서 잡아 중국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빠르면 2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훈촌 통상구에서 신선 수산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7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 통과로 킹크랩이 98%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8일 훈촌시 민생 해결 학문 연구 벌룡 연마 농학 전공 학생 연합 실천 행동 학교 지방 좌담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에서는 전시 농촌 산업 발전 과학기술 소정원 건설 전시 대학생 사회 실천 사업 상황과 식물 과학 학원 기능 농업 단체 및 학교 지방 협력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길림대학 참가자 만족형 립신촌 파견 주제 촌 제1서기가 촌주제 부축 및 향촌지능 사업을 공유하고 길림대학 실천학생 대표와 서부교획 차원 봉사자 대표가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훈촌 농업산업의 수요에 입각해 학원의 학과 인재 기술 우세 의거해 산업학교 연구 응용 협력의 통로를 갈증 소통시키고 특색 재배품종 육성,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기술 보급 등 종점 방향에 초점을 맞춰 도마하는 과학연구 성과가 훈춘에 착지하고 전환되도록 주동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지방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대학의 인재 양성과 지방 실천의 이중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훈춘 농업 생산 일선을 실천형 인재 양성 기지로 구축하고 농학 전공 학생과 서부 계획 자원 봉사자를 조직해 전간에 신입하게 하며 실천 속에서 민정을 살피고 진정한 지식을 배우며 능력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실제 능력을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훈춘시에서는 봉사보장 사업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의 3하향과 사회실천 활동을 이어받으며 인재의 탈과 성장에 넓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방이 인재 공동 육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도록 추동해 농업을 알고 농업을 사랑하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우수한 농학 인재를 함께 더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또 농업 과학기술 보급, 특색 산업 발전, 학교 지방 협력 등 의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자가 연변주 학생 모집 시험 봉사 중심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2026년 연변주 고등 입시 성적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8학년 생물 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연변주 고등 입시 학생 모집 정보 사이트 혹은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교육 취업 항목의 고중 입시 성적 조회 등두 가지 공식 경로에서 고중 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8일 훈춘시 제4소학교에서는 성장을 향해 달리는 동심, 리상의 도출 원료를 주제로 한2026학년 졸업식을 거행해 졸업생들의 6년간 학교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기자는 취재 시 일부 서구역에서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재배하거나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잡동사니를 마구 쌓아두며 전선을 무단으로 누려 충전하는 등 비문명적인 혼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구역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잠재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돈과 규범이 시급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며 녹화 식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녹화 때 안에는 차량이 제멋대로 주차돼 녹지를 짓밟고 공공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고, 복도와 공공 구역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된 잡동사니가 마구 쌓여 있어 주거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통로를 막는 현상도 존재했습니다. 전선을 무단으로 누려 충전하는 행위도 여러 차례 금지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노출된 전선은 감전과 화재 사고를 매우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문명적인 행위는 공공 자원을 점유하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순찰 력도를 더욱 높이고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인도하고 규정 위반 혼란 현상을 정리해 안전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한 소구역 환경을 구축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폭우가 오기 전 각급 기상 부문에서는 상응한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는데 부동안 조기 경보 신호는 모두 무엇을 대표할까요?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를 알아봅니다. 폭우 주의보 신호는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각 부동안 강우량과 위험 정도를 나타냅니다. 청색 경보가 발령되면 제때 폭우 방지 준비 사업을 잘하고 차량은 도로 침수와 교통 정체에 주의하고 도시 농경지의 배수 시설을 점검해 침수 예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상황에 따라 집중 호우 구간의 교통을 관리 통제하거나 침수 구간에서 차량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지역 주민과 노후 주택 거주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위험한 실외 전원을 차단하고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의 단위에서는 수업 및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등교한 학생, 유아와 출근한 3일권의 안전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 집회, 수업, 작업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가소집됐습니다연일길림위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서는珲春의개방발전경영환경생태문화관광및해산물경제등방면을지속적으로주목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그날의성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6월30일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참담게시달하고정치적립지를가열층높이며즉시전시상태에돌입해시시각각방심할수없는책임감과못박기정신으로평안하게장마기를잘넘겨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보장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정이사업요구를제기했습니다회의에서는6월30일중공중앙정치국회의정신을전달학습하고성당위독찰실성기상국성수리청성자연자원청성주택건설청성응급청및성군구무장경찰길림성총대의사업회보를청취했습니다사평시성원부여시당회주요책임동지들이태도표시발언을했습니다보성장요의가관련사업에대해구체적으로안배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공중앙정치국에서는4월28일에재해방지피해감소재해구조능력을제고할때관한집단학습을진행한데이어서6월30일에또전문회의를소집하고재차홍수방지와가뭄대처사업에대해포치했으며감측조기경보대피긴급구조재해구조등중점임무를체계적으로배치해한시도방심할수없고잠시도게을리해서는안된다는강력한신호를방출했는데이는장막에각항사업을잘하는데근본적인준칙을제공해주었습니다우리는반드시시달을억세게틀어주는것을당면의가장관건적이고가장중요한임무로삼고포치가있으면점검이있고포치한사람이네가지불가두가지직접방식으로점검하도록함으로써각항사업이폐환을형성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당전우리성은이미주요장막에들어섰습니다각지각부문에서는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견제하고예방이구조보다중요하다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엄정히대비하고철저히방어하며충분히준비해야합니다첫째강우량수위풍향홍수상황을면밀히감측해야합니다단기림시예보를종점적으로틀어주고호응기제를보완하며일단위험한상황이발생하면전위대상을최대한전위시켜야합니다있다고믿고대비해야지없다고방심해서는안되며열번대비해아홉번이헛수고가되더라도한번의방심으로재난을막지못하는일은없어야하며사전에욕을먹는한이있더라도사후에울음소리를듣는일은없어야합니다둘째류역의홍수방지지령을과학적이고정밀하게해야합니다상하류간지류좌우연안을총괄하고대중형저수지의저장조절역할을발휘하며물을미리방류해저수지를비우고홍수방지저수지의용량을충분히남겨두어하류하천의홍수방지압력을최대한줄여야합니다셋째위험과잠재적우환에대한조사관리를확대해야합니다저수지댐하천제방산홍수입구재건공사도시저지대침수취약점폐광저장고특히주민과가깝고중요시설이있는폐광창고등종점부위를면밀히주시하면서그물식조사를전개해위험상황의잠재적우환을신속히제거해야합니다성당위독찰에서발견된문제에대해서는하루속히시정과정돈임무를완성해야합니다산홍수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잦은 지역을 점검, 감측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고 각 촌이 지질재해 관찰원을 배치해 재해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위협에 노출된 군중들을 전위시켜야 합니다. 모래 지반, 모래 제방 치리 등 중점 공사를 서둘러 추진해 홍수 방지의 취약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간부와 군중의 응급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응급 훈련을 실속 있게 하고 길림 주둔 부대, 소방 구조, 사회 긴급 구조 등 역량을 총괄하며 통일적인 편성과 연합 훈련으로 대비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대우가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통신 능력 건설을 가강하고 기층에서 위성 전화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연락 도절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 중에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경계해야 합니다.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당직 근무를 강화하며 정보 보고 기후를 엄숙히 하고 보고 지연, 보고 누락, 허위 보고, 은폐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구조 일선에서 간부를 평가 발굴하며 업적이 뚜렷하고 표현이 우수한 경우에는 중용해야 합니다. 각시현 지도부 성원들은 말할 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 담당 책임을 강화하며 홍수방지 조치를 말단 기층 제일선에 절실히 시달해야 합니다. 호옥종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관련 성지도 일꾼, 주앙 성직소 관련 부문 단위와 각 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와 각현 시구의 주요 책임 동지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연일 길림 위성 텔레비전 방송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훈촌의 개방 발전, 경영 환경, 생태문화 관광 및 해산물 경제 등 방면을 지속적으로 주목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의 톱 전문란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솔에서는 경영 환경 개방으로 길림 전 5개월 수출입 총액 동기 대비 247.7% 증가를 방송했습니다. 보도는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훈촌시 로품원 양곡식용유 가공요한 회사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공해를 최적화할 것이 시급했는데 감독 관리 과정에 훈촌시관에서 기업의 수요를 요해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을 찾아가 양곡 착지 가공, 공장 구역 변경 등 관련 정책을 해독해 줬다고 했습니다. 세관 부문의 주도하에 전개된 전국 지혜호 시 감독관리 장면 건설 사업은 변민호 시 무역의 지능화 세관 감독관리 체계, 지방 봉사 플랫폼, 종합 감독관리 플랫폼, 한개 체계, 두개 플랫폼 감독관리의 새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했고, 전 과정, 전 사슬, 전 요소의 지혜 감독관리 체계를 건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정확한 치적관 수립 실천, 길림 고품질 발전 힘소 추동 전문안에서는 또 G331 구간 산수가 어우러져 생태 문화 관광 공생의 화포 글이란 제목으로 훈촌시 방천 풍경구가 한눈에 삼국을 바라보는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나아가 길림성 변경 관광의 핵심 랜드마크의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풍경구에서 관광 동선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부대시설 봉사를 보완하며 관광 연합, 애국 교육을 일체화한 문화 관광 목적지를 구축했다고 하면서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관광객 접대량이 근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7월 8일 길림 뉴스 연합 보도에서는 계속해 정확한 지적관 수립 실천, 길림 고품질 발전 힘소 추동 전문안에서 G331 길림 구간 변경의 맛을 전국 식탁으로란 제목으로 G331 길림 구간 종점역인 훈촌의 킹크랩이 이곳의 혁급 랜드마크로 됐다고 하면서 해후 훈촌 해산물 거래는 비풍당 게 튀김, 치즈 게다리 구이, 게발 샤브샤브 등 각종 다양한 요리법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매년 훈촌 통상으로부터 입경하는 킹크랩은 150만 마리를 넘는데 킹크랩을 심해에서 잡아 중국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빠르면 2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훈촌 통상구에서 신선 수산물 녹색 통로를 개통하고 7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 통관으로
킹크랩이

98%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8일 훈춘시 민생해결 학문연구 본령연마 농학전공학생 연합실천행동 학교지방좌담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농촌산업발전 과학기술 소종원 건설 전시 대학생 사회실천사업 상황과 식물과학학원 기능농업단체 및 학교지방협력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길림대학 참가자 만족향 립신촌 파견주제 촌 제1서기가 촌주제 부축 및 향촌지능 사업을 공유하고 길림대학 실천학생 대표와 서부교획자원봉사자 대표가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훈촌 농업산업의 수요에 립각해 학원의 학과 인재 기술 우세 의거해 산업학교 연구응용협력의 통로를 갈증 소통시키고 특색 재배품종 육성, 농산물 품질 향상, 농업기술 보급 등 중점 방향에 초점을 맞춰 도모하는 과학연구 성과가 훈춘에 착지하고 전환되도록 주동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지방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자원 공유, 우세 상호 보완,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합니다. 대학의 인재 양성과 지방 실천의 이중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훈춘 농업 생산 일선을 실천형 인재 양성 기지로 구축하고 농학 전공 학생과 서부 교획 자원 봉사자를 조직해 전간에 진입하게 하며 실천 속에서 민정을 살피고 진정한 지식을 배우며 능력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농업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실제 능력을 절실히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훈춘시에서는 봉사보장 사업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의 3하향과 사회실천 활동을 이어받으며 인재의 탈렌과 성장에 넓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방이 인재 공동 육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도록 추동해 농업을 알고 농업을 사랑하며 농업을 발전시키는 우수한 농학 인재를 함께 도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 인원들은 또 농업 과학기술 보급, 특색 산업 발전, 학교 지방 협력 등 의제를 둘러싸고 심도 있는 연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자가 연변주 학생 모집 시험봉사 중심으로부터 요약한 데 따르면 2026년 연변주 고중 입시 성적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8학년 생물 지리 학업 수준 시험 성적은 7월 10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험생은 연변주 고중 입시 학생 모집 정보 사이트 혹은 휴대폰으로 길사판 미니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교육 취업 항목의 고중 입시 성적 조회 등두 가지 공식 경로에서 고중 입시 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월 8일 훈춘시 제4소학교에서는 성장을 향해 달리는 동심, 리상의 도출 원료를 주제로 한 2026학년 졸업식을 거행해 졸업생들의 6년간 학교 생활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기자는 취재 시 일부 서구역에서 녹지를 훼손해 채소를 재배하거나 차량을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잡동사니를 마구 쌓아두며 전선을 무단으로 누려 충전하는 등 비문명적인 혼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서구역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 우환도 잠재하고 있어 전면적인 정돈과 규범이 시급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공공 녹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개간해 채소를 재배하며 녹화 식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녹화 때 안에는 차량이 제멋대로 주차돼 녹지를 짓밟고 공공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고, 복도와 공공 구역에는 생활 쓰레기, 폐기된 잡동사니가 마구 쌓여 있어 주거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소방 통로를 막는 현상도 존재했습니다. 전선을 무단으로 누려 충전하는 행위도 여러 차례 금지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로출된 전선은 감전과 화재 사고를 매우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문명적인 행위는 공공 자원을 점유하고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 순찰 력도를 더욱 높이고 전문 정돈 행동을 전개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도록 인도하고 규정 위반 혼란 현상을 정리해 안전 우환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질서 있으며 안전한 서구역 환경을 구축할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폭우가 오기 전 각급 기상 부문에서는 상응한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는데
부동한 조기 경보 신호는 모두 무엇을 대표할까요? 오늘의 과학보급 제시를 알아봅니다. 폭우주의보 신호는 청색, 황색, 주황색, 적색 등 4개 등급으로 나뉘며 각각 부동한 강우량과 위험 정도를 나타냅니다. 청색 경보가 발령되면 제때 폭우 방지 준비 사업을 잘하고 차량은 도로 침수와 교통 정체에 주의하고 도시 농경지의 배수 시설을 점검해 침수 예방에 대비해야 합니다. 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도로 상황에 따라 집중 호우 구간의 교통을 관리 통제하거나 침수 구간에서 차량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 지역 주민과 노후 주택 거주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위험한 실외 전원을 차단하고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의 단위에서는 수업 및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등교한 학생, 유아와 출근한 사업일꾼의 안전을 위한 특별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되면 집회, 수업,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산홍수와 산사태, 토성류 등 재해 대비하고 긴급구조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시홍수태풍방지및안전생산사업전문포치회의가소집되었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당삽요원의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안전생산홍수방지홍수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당풍해운다채珲春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홍색정신으로변방관문수호록색으로에너지부여남색으로변경도시흥기라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10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요원회석이림소림이전시홍수태풍방지및안전생산사업전문포치회의를소집사회하고관련부문의근한시기사업상황회보를청취했으며당전종점사업을안배포치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과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에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포치와조당위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방어가구조보다중요하다는이념을확고히수립하고최대의결심과강한책임감실질적인조치로홍수태풍방지와안전생산등각항사업을잘틀어줘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삽요원의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시범구당삽요원의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보주임인리강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단계를바싹조이고세가지관리세가지반드시요구를엄격하게시달하며각측책임을단단히다져사업이철저히시달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위험우한검사정돈을가강하고그물식검사를깊이있게전개하며위험우한을가장빠른시간에발견하고처리해야합니다응급물자를충족하게비축하고인원역량응급장비등준비사업을가열창잘해극단정황하에서의구조능력을제고해야합니다지도간부24시간일터당직과정보보고제도를엄격하게집행해위험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고효율적으로처리하며군중들을단호하게전의해사망이없는최저선을견결히수호해야합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의2대핵심임무를착실하게추진하고이는밀집장소의소방우한을전면적으로정비해야합니다기업검사기재를통일적으로최소화하고부문의감독검사빈도를합병하며한차례검사전면적인조사를추동해야합니다시급지도일꾼및향진의주요책임동지들은전원이기층에내려가감독지도하고홍수방지책임격자를보완하며온오프라인양성을조직해착실한행동으로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회의전림소림장림국리강등은시응급지휘중심에서홍수방지사업상황을감독지도하고검사했습니다리저휘진철박영호소흠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7월9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안전생산홍수방지홍수대비사업에대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을견제하고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튼튼히수립하며종점령역관근환절에초점을맞춰안전생산과홍수방지홍수대비각항조치를엄격하고세밀하게시달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과사회대국면의안정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하남서구역수안명주3기경신진하구지점침수구역2기공사7위현장珲春광역그룹반석석탄업지휘중심등지에서장림국은현지검사사업회보청취등을통해관련사업전개정황을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 당면주여 장막에 접어든 만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완전히 버리고 속지 관리 책임, 부문 감독 책임, 기업주체 책임을 층층이 엄격하게 틀어줘 조는 전 과정, 전 방위의 안전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 로후, 서구역, 공중전선 정돈, 고층 건물 소방, 광산 기업 생산, 하천 재방, 저지대 침수 구역, 지질재해, 위험 지점 등 종점 영역에 대해 상시적 전면적으로 위험 우한 검사 정돈을 진행하며 문제 장부를 건립하고 말소 관리를 실행해 우한을 일찍 발견하고 일찍 처리하며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근원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침수구역 치수공사, 수해 훼손 도로 복구, 재방 보강 등 건설 진척을 다그쳐 추진하고 방수 기초시설의 약점을 보완해 홍수 방지, 배수, 미체해 예방, 감소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하게 시달하고 종업원 안전 양성을 강화하며 안전 생산 한계선과 최저선을 엄격히 수호해 기업의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는 생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24시간 전담인원 당직, 미지도 일꾼 당직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업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보 보고 경로를 원활히 확보하고 일터 리탈, 당직 공백, 보고 지연과 은폐 현상을 단호히 근절함으로써 엄격하고 실속 있는 작품으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시지도 일꾼들인 박영호, 소지비 등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 훈추는 종로조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변경의 작은 도시로서 홍색 근맥을 깊이 뿌리내리고 생태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푸른 바다 개방을 활성화하면서 홍색 정신으로 영혼을 주조하고 녹색으로 에너지를 부여하며 남색으로 도시를 흥기하는 변경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훈추는 길림성의 중요한 로혁명구이자 동북항일연구원의 핵심 활동구역으로서 100년의 비바람을 함께 거치면서 홍색 요전자는 변경의 대지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제혁명연대의 중공 훈춘 현위가 이곳에서 탄생했으며 동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요격대를 조직하고 항일 근거지를 개척한 핵심 지역의 하나였습니다. 대광구, 연통, 라자 등 홍색 옥토에서 항일연군 장병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피 흘려 싸웠고 수많은 혁명 선열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저국과 변경을 지켜내면서 중심과 진심, 수변 보국의 위대한 동북항일연군 정신을 수립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정신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늘의 훈촌에서는 홍색 바탕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색 자원을 활성화했으며 대황구 당사 전시관, 13열사 릉원 등 혁명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수해 변강의 홍색 기억을 잘 지켜왔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품질을 높여 항일 연군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연구 학습,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있는 노선을 알심대로 구축했으며 몰입식 홍색 교육 전경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연통 라자촌, 방천촌 등 홍색 연학 지점을 통합해 전역 홍색 연학 체계를 구축해 홍색 자원을 살아 숨쉬게 하고 홍색 정신을 이어가며 100년의 혁명 초심과 수변 사명이 여러 민족 군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했습니다. 훈춘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개발하고 수변 정신을 전승하는 동시에 촌의 생태 자원과 통상구 지리적 위치 우수에 립각해 홍색 문화 관광과 생태 휴양, 특색 농업, 다국 해양경제 통상구 개방산업의 심층 융합을 초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동 해역과 인접한 독특한 우수에 의탁해 전국의 핵심적인 신선 킹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하고 보세 창고 저장, 입경 림시 양식 정밀 가공, 전국 발송을 아우르는 전사슬 다국 소산물 산업체계를 구축했는 바 훈춘 킹크랩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색 산업 IP로 됐습니다. 오늘날의 훈춘은 홍색 유전자가 수변 역량을 결집시키고 녹색 생태가 발전의 기반을 다지며 푸른 개방으로 진흥의 동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혼촌에서는 시종,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홍색 문화관광, 녹색 생태, 남색 통상구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의 우세로 절실히 전환해 로혁명구 변경 신도시가 새시대 수변 공고 보면 흥빈의 로정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발산하도록 하면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다반지를 쏘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훈촌시 불연에서는 전시 여러 조의 친자 가정을 조직해 그늘 훈촌 동부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보급관에서 친자 공육 형식으로 야생동물 보호 지식을 보급해 평범한 가정이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애호하는 생태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전문 과학술 보급 과당에서 해설원은 표본과 도편 문자 전시판을 결부해 희귀 야생 동물인 동부 호랑이, 동부 표범의 위형 특징, 서식 습성, 개체군 현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호랑이와 표범을 빨리 구분하는 실용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동시에 상연된 4D 생태 영화는 실제 산림 실경 몰입식 시청각 효과로 친자 가정에서 전시관을 나서지 않고도 동부 호랑이 표범 야외 서식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야생 동물의 실제 생존 환경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초상적인 생태 보호 지식을 생동감이 있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연회에서 조직한 이번 활동은 단편적인 설교식 과학기술 보급 형식을 타파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학습하도록 해 친자 감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야생동물 보호,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는 씨앗을 심어주었는 바 지극히 의의가 있는 가풍 실천 수업이라고 분분히 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정 진지에 입각해 변경의 생태 특색을 단단히 둘러싸고 동부 호랑이 표범 과학보급관의 연합 자원을 비롯 일련의 생태 친자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생태 문명 교육을 가정 문명 건설에 융합시키게 됩니다. 또한 평범한 가정을 인도해 생태 보호 선전은 실천자가 되도록 하고 천만 가정의 녹색 행동으로 훈촌 호랑이 표범의 삶의 터전을 지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아름다운 변경을 공동으로 건설할 방침입니다. 다음, 당전 본격적으로 장마기에 접어들면서 강우가 빈번하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집중돼 홍수방지 형신은 존엄하고 복잡합니다. 장마기 안전 방어선을 절실히 구축하고 군중들의 생명자산 안전을 보장하고자 훈촌시 참가자 만족향에서는 인민지상, 생명지상 리념을 견지하면서 홍수 위험, 재해 대비에 입각해 홍수방지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지고 예방통제 조치를 세분화하며 수위 감측, 군중 안치, 물자 비축 등 관건적인 환절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홍수방지 준비 각항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향 안전과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만족향에서는 정밀 예방 통제를 견지하고 종점 구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사타자 촌에 24시간 수위 감축 순찰 제도를 시달하고 전담 인원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하천과 제방의 물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독 통제하고 하천 퇴적물과 우한 문제를 신속히 점검해 정돈하며 홍수 상황 보고 기재를 건립 건전히해 위험 우한을 사전에 방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보장 최저선을 튼튼히 구축했는데 소위자촌에 표준화된 림시 안치점을 설치하고 생활 응급 물자를 충분히 마련했으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발 홍수 발생 시 군중들이 신속하게 전이하고 타당하게 안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참가자 만족향에서는 홍수방지 보장 기반을 전면적으로 다지고 각종 홍수방지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점검하고 비축했으며 장부를 건립하고 수시로 보충하며 물자 배분 절차를 규범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해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계 참가자 만족향에서는 홍수방지 안전 단계를 바싹 조이고 상시와 우한 조사를 전개하며 응급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엄밀한 조치로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훈촌시 원림록화 공정위원 회사에서는 도시구역 록색 식물 전지 양호 작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정밀화 관리로 도시 면모를 향상시키고 도시건설 환경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주요 간선도로, 공원 광장 및 길거리 녹화대에서 원림 노동자들이 제초기, 송풍기 등 전문 도구를 들고 제멋대로 자란 녹색 식물을 집중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또한 녹화대 안에 각종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정리해 경관 미화와 녹색 식물 양호를 함께해 도시구역 녹화 품질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도시의 녹색 바탕색을 빛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의 안전과학보급 제시어에서는 장마기 폭우 습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예보와 조기경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미리 가장 방범 조치를 잘해야 합니다. 창문과 출입문을 잘 닫고 집안에 물이 차오르면 신속하게 실내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음영수, 식량, 조명 및 구조용 물자를 미리 비축해 둬야 하며 도보 이동 시 물이 고인 모든 구간을 예돌아 가야 합니다. 전선, 광고판, 큰 나무 등 위험한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며 저지대, 지하 주차장, 하천 구역을 주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비 내리는 날에는 차량 속도를 낮추고 신중하게 운전해야 하며 산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벽체 분열 등 재해 전조 징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회구역 응급구조 인원의 지시를 따르고 질서 있게 전해야 하며 폭우가 지난 뒤 발생하는 산사태, 토성류 등 2차 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낮 동안 쨍쨍한 날씨가 이어지면 숨막히는 더위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쏟아지는 햇살을 손으로 양산으로 가려보아도 뜨거운 열기는 피할 길이 없는데요. 그래도 같은 더위를 두고 덥다고 생각하지 말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럴 때 밖에 나가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 염두에 두시고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건 필수겠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7도. 춘화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4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양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경신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7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7도. 영안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방천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시홍수태풍방지및안전생산사업전문포치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당사요원의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안전생산홍수방지홍수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당풍해운다채珲春전문안입니다오늘은珲春홍색정신으로변방관문수호녹색으로에너지부여남색으로변경도시흥기라는내용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7월10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삽요원회석이림소림이전시홍수태풍방지및안전생산사업전문포치회의를소집사회하고관련부문의근한시기사업상황회보를청취했으며당전종점사업을안배포치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과홍수방지재해구조사업에관한습근평청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의포치와조당위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방어가구조보다중요하다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최대의결심과강한책임감실질적인조치로홍수태풍방지와안전생산등각항사업을잘토로줘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을절실히수호해야합니다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삽요원의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시범구당삽요원의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보주임인리강이회의에출석했습니다림서림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단계를바싹조이고세가지관리세가지반드시요구를엄격하게시달하며각측책임을단단히다져사업이철저히시달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위험우한검사정돈을가강하고그물식검사를깊이있게전개하며위험우한을가장빠른시간에발견하고처리해야합니다응급물자를충족하게비축하고인원역량응급장비등준비사업을가열창잘해극단정황하에서의구조능력을제고해야합니다지도간부24시간일터당직과정보보고제도를엄격하게집행해위험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고효율적으로처리하며군중들을단호하게전위해사망이없는최저선을견결히수호해야합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안전생산의2대핵심임무를착실하게추진하고인원밀집장소의소방우한을전면적으로정비해야합니다기업검사기재를통일적으로최소화하고부문의감독검사빈도를합병하며한차례검사전면적인조사를추동해야합니다시급지도일꾼및향진의주요책임동지들은전원이기층에내려가감독지도하고홍수방지책임격자를보완하며온오프라인양성을조직해착실한행동으로안전방어선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회의전림소림장림국리강등은시응급지휘중심에서홍수방지사업상황을감독지도하고검사했습니다리저휘진철박영호소흠등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7월9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안전생산홍수방지홍수대비사업에대한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을견제하고최저선사유극한사유를튼튼히수립하며종점영역관근환절에초점을맞춰안전생산과홍수방지홍수대비각항조치를엄격하고세밀하게시달해인민군중의생명재산안전과사